0: 숨만 이었대 도냐?
1: 양태파 양대 뿌리
2: 양대 지만의
3: 생명이
4: Yo pachaiki, herbol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 Voces compartidas.
6: Ma igual es guanches, cabrón.